0: 당해서
1: 울었다.
0: 이 리가 말이 지마이었다.
2: 빨가.
1: 시도 뭐 시도는가?
0: 시도니 나그리 걸어서다. 야라는 와 원하는 인간じゃないんです.
1: 여러분이 했던 것으로가
0: 이 소리와.
1: もう帰っていい。おい、もう二度とは見せをするな。
0: はい、終わりました。